미쳤나 yeah 그여운 순간을 다 잃어 상상보다 뜨거 yeah we firing up like a flame here we go 한여름처럼 달콤한 taste 내 맘처럼 새롭게 일렁이는 way 소란하게 벅차도록

0: Hindo Classic hanya di Radio DBS FM, tempat anak muda mangkal.
1: I like music. Rock and roll. All right, ready?
2: That's right.
3: Same songs over and over. Your name here.
4: DBS FM.
5: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까지 뚱뚱해지더니. 그래도 아이야, 나처럼 눈을 감아봐. 우린 날 수 있어. 아주 자유롭게 말이야.

속에서 제일 날카롭고 사나워 보이는 식물일 거예요.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피워내지. 지금 어디 보죠? 그런 장미.